떠날 게 내 마음이야. Yeah, yeah, yeah. 내 마음이야. Alright, alright, alright. 내 마음이야.